0: 오빤 강남 스타일.
1: This is your number one FM radio, 98.9
2: 라즈 나딘 FM.
1: Your friend, your radio.
3: 간당 나투랄, 간당 나투랄. GN, 간당 나투랄 skin derm fighting action and skin white.